새끼엔 다섯 마리를 갖더니만 운수가 불길어요. 대명이가 들어와서 네 마리 형제를 잡아먹고 다만 이 몸이 남았는데 나를 겪고 뭐 하려 할지 대박 까고.

제비 대왕 그 말 듣고 네 예미 애비가 금년이 나갈 적의 출행날을 폐암날을 받아가지고 가기에 그날 나가지 말라고 하였더니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나가더니 그런 뱀화를 당했구나. 명촌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가지고 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색이 되었는디 흥부제비 대왕전이 들어가 그 연유를 고백하니 대왕이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는지라. 저 제비 받아 물고 멀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하군방 자우고 백군방.

대공강자유라 황황도를 당두거니 황황질려 불거반 해군천지공유유라 금능을 지내어 주사촌들아니 공수장관들에게라 낭매의 활을 툭 찬성

내소 장성어를 지내 갈성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절이 올라간 요 마루장을 구경하고 창당문 내달라 홍광문 지내요 통관을 들어 아니 설비룡이 백이로다 요동길맹기를 순식간이 지내서 강남에서 오는 제비가 포기

늙은 의주를 왔소. 밤남산 밤남산 청천강 융천강 파구정을 허목구라 구성파보 월바고의 간동다리를 흔들 평양은 연광경 포병노를

장을 지가지었노 삼각산에 올라가며 치세를 살펴보니 천장의 대문막이 주영으로 흘러져 금화금성 분개하고 중당영효 해돌아 토목 마을이 생겨있고 삼각산이 생겼는디 문물이 빈디노고 풍수이 희희허니 만만 제지금탕이라 제일라두는 문무지 요청 상도는 할명이라 궁봉할명 두글 봄이 흥보가 사는지라 처제비 거동로소 박실비 다가로로 거종어도 눈높이 떡 남대문바 썩나다라 칠팔패 배드리지네 해고개를 떠먹구나 도제강을 벙건너 남탈령 넘었구나 두쪽지경 빼기고 거주가 둥둥떠 항본분전을 당도 항본분전을 당도

펄펄 날아들며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들보고에 올라앉아 제비 말로 군다 치지지지 주지주지 거지 은지 배우 낙지 철지 은지 함지 우지 배우 빼도도도득 흥구가 보고 서반겨라 흥구가 보고 서반겨라 얼씨구나 떴다 저제비야 네가 어디를 갔다 와 천왕, 진왕, 인왕, 후왕, 요소, 씹고, 목에서, 요소, 차로, 네 같으냐, 토연병, 방백하야, 오려, 춘광을 보고 와, 일상, 창조를 따라, 도지, 소식을 연고 와, 수상, 동정, 백일이야!

얼마나 본보박신을 집에 다 울고 이제 어린 오리라 행고양 중간인 앞에다 박씨를 피르르 내려 뛰고 배운 가는 올라간다.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더니만은 아이고 여보 영감

공항 서울서 본으로 해서 그 은진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또 부원으로 청산으로 옥천으로 거기다 연산 은진으로 해서 왔는가? 부원 대추 좋단 말은 들었지만은 그 박씨 좋단 말은 금시초문인데 하여간 저먹지 않은 것을 물어온 게 이상하냐 한번 심어보세. 대장군 안순방이 땅을 깊이 파고 묻었더니 그 후 며칠 지낸 후에 이 병할놈! 못냥을 못냐 박은 영영 박이로구나 순이 차차

이렇듯이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딸을 안이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 집으로 이별차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편으로 나가면서 울음불이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할 일을 생각하니

다려갈까 하사라이 울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하니 부모님이 꾸중이와 저를 두고 가자 하니 그 마음 그쳐 사에 응당 자격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걷는 줄을

마친 도련님 드릴라고 밤참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치고 나오면서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밤마다 보건만은 낮에 못 보아 하니세 아짜제가 형제분만 되면 대리사유 내가 꼭 정하지 한 분 되니 할 수 있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었으니 그때여 준향이는 도련님을 드리려고 금낭에 술을 놓다 단수 놓지 반개하여 상긋 웃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 하는 말이

여여 뒤로 물러 난 진명 내 몰랐소 내 몰랐소 도련님 속 내 몰랐소 도련님은 양반이요 춘향천은 천인이라 잠깐 좌정하였다가 버리는 게

잡고 해안끄라. 해안끄라. 네가 미리 소학을 지르는 일로 내가 미쳐 버릇을 묻었다. 소모르는 말을 말아 속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